배울 와서 배양에 걸러 왔을 거야. 엄마 또 바로 비와 다도 베스트하고. 아고 또 알아도 이 아마나게 도와야 되고 그러니까 조금 말이야 이거 헐게.

배후로 와서 배양의 걸러 왔을 후와 오하 이들 바로의 불과 다도 웨스트하고 하고 또 알아토이 아마나게 두아야 되고 그가 하고 말아야 하고 허리게